앨범 이사야 마다 따지게 이사이 세기 세석바나 부스파라니 아마송 알빈 솔범 이사이나 와라우베니 이사이 세기 세이랭바 지니맥스나 로이나나 세이랑바 라훌 블루 아솜나 아소키마틱 마릭춤나 소 마룹싱네 이비레이 이사이 세부 쾌다자이 하드나 칸비레클리바 마룹싱나 사이렘 쿨데기 런전 쿠먼

기타라니 기나이동 건절다 난 각대니 세이시기 세랭바 비노런전 오이남 르네나 세이랑바 도니 아헤이범 이세이세 학나수 얌나 밤저바 이세이싱기 마락다 아마니 이세이세 보케다제 하드나 칸베르 클리버 마룹싱디 kairawangke maning lekai degi luangthem tomba ningol puspa thoibi purnima soibam sudam wikap tegi thongram lingjel mairaba kaisampad ahebam lekai degi kangjam debeshwar ngaikhota kisi tabiriba mayang ko shupuna tamine jege soidana thabiro uko haidana ibirei marup singi sei tahanjeri

0: 바붕. 바붕. 이거 타고 얌바 라이.
1: 타고 얌바.
2: 마마.
1: 능 술라 리브라.
2: 와이 마마. 호스피탈 안에는 마농들 레기도 뭐 기부기리네. 리페어링 도비도 보나 팔랑가시 로엔 킨타바 호레바. 마마. 확장 못가리 외는 겁니다 보노. 이 코에다가 아무 때 다할 때 시부까리 기노바. 이마실 아까네 나요 분.
1: 동양바.
2: 마마.
1: 아나 바이브 시리. 디지조 미나이 비엘 라이브드니네. 누미당 티앙바. 뿡 바로 묵다르 과도 아이디기디. 딘버글 리엔거가 헤다 우리. 이 코에도 아이디디. 희작랑 특심 특자나 방드르거니나. 호스피탈 시다 잘라시 아이드나. 가리 뭐 와르게 헤트 락라브니 뭐.
0: 토얌바.
2: 제.
0: 능 엑스레이 못 달라우리소.
2: 호이.
0: 제. 리셉시 달라이리. 호렌 도터 락보다 잉한나바.
2: 예. 시디 프라이빗을 로인터오레나.
0: 응.
2: 호스피탈 시다 디케 돌아봐. 슬로이레. 마시부 고맹이 호스피탈 에네 하이드나. 라이르바디. 아마뜨기 뭔가 뭐라. 고맹이 호스피탈이 잉무기. 가리부 가네리 예바. 시디네. 프라이빗 호스피탈을 이용하는 해나든 파라니 라이프 쉐빙 드럭쇼 비비바 아무튼 어떠바
1: 아 난기 라이프 쉐빙 드럭티 도쿠 도키시리부고 까나기 플라스타 벤디에스 라싱포와 페시엔 파티들 로이들레헬레 시엔틱드바 해바부 도쿠터 너싱기 사즈도 망아이름이네 바마사
0: 또 오바타우야암바 능쇼 크이바부응가 짭 잉마네이 지금 나디 호스피탈 니 호스피탈 이게 마음대로 이까지 해봐.

0: 예마.
1: 빠꿍.
0: 아이, 낭부. 너마 아세나 미쿠에게든 학등서로 줘더라. 이사부 우대보다 막 야면 농아이름내라. 막 이해나부도 마사노 바 토이브기고 아칸데 나보이기냐 이바나 칼리. 강들이라 느낌 마사. 야면 바람 방앙니. 숨나도록 끊이야비시 다지로디. 빠나 힐링을 시다 샤기 피부만 다운을 입안 간분이 부두 마귀야 사뿐하면 까이리는 분에서
1: 바봉 아이 바봉 보 끄덩래서 타독두나 짤로이 바봉
0: 그래서
1: 아이 윤반기 간리 바봉 아이 기쁜 치세 공강 어시기 앙앙신기 야이파나바 끄톡락이 칼리 바봉
0: 에이 거꾸로 사시디 이슈 레디베시디 인공들 라드글로에 이슈는 덤범을 쇼이드나 라깐님의 비마사 너티 능부 타박라이 하이바다이냐
1: 레이 바봉 한덕 에쿠에기 프라이마리 헬스센터시다 라글리바 닥터시 양페이 마군바 북질싱바 왕앙파자바 닥터 레럼동만디 마학님이 바봉 아기 앙글와디기 앙앙싱아세 장나이나 마사세급 헤익토비 나시디네 이마세나 한디부수 마학나 잉비도리니
0: 오 바래 아두디네 능숙하랑은 잔나보호나라 헐러먼기 세바도 바이바세 이쇼르부 세바도 보고섭 마나 이하이나 간거더비니 고눕비마사
1: 바봉
0: 절
2: 이마 이마 아이보 다목이 만학대 썰라가 이마 나이 하이드는 다목부 거울수 하이브라
3: 거울은 그리 거울돌이바 마사기다 칸바 미기 더비만 칸다바 마보 아이기 이자로 그럼바 칸다 마마나 마차기 파탄다바 다우크레야 하도기 새롭부디 더위 안봐
2: 마
3: 나시 산대아도 타벅 샹라바디 이만한 하흑달라 오하이루게라 마학슈 미론갈레제타바가 유마니 빤바가 짭마나나 와자라바니
2: 이마 이시에도 한덕닥달아 노범을락바다기 타벅 얌실라바니
3: 오
2: 닥터들도 얌 파이마
3: 파이파이
2: 아임 팔다기네 마나 앙글와디 와커 싱가포르가 궁강시대 까나라바 에와네스 프로그램 그야 아마 방토나 보호나리마
3: 오 파이파이
2: 이마 하이링이 시다 이시 샌디아디 락불라에네 이마 아이나 해봐 닥터들도 요래
3: 하 닥터 요래 해봐
2: 호이마
1: 이마 이마 아이라이
3: 샌디아
1: 나자 샌디아

0: 땡땡이도 뭐.
1: 나때 가이노 시험을 봐온 거 따드려 보.
0: 아니마 가리 봐오노.
1: 타고야 말라이 들어. 가발 시험 때 반세세. 마시다 토이백이 봐오면 야가이냐.
0: 토이백이야. 타고야 안 봐. 타고야 안 봐.
2: 마.
0: 나 엄마 반등도 털어. 세 가발 시험 때 봐오세.
2: 그저러기 마. 그 여러기.
0: 세세세.
2: 그다. 앙앙우는 아버 포클을 키워 모으나 하마 앙앙우는 아버 마뚱들 레이키드레 이몽우는 아펑들 어꾸이 마뚱이나 독터 아마디 스탑시나 소이버클 레이키버디기 마악 레이키드보 이런 거니 타자나리
0: 거리하이바
2: 아무럼다 뭐 미하라시기 마땅다 지에시 이마 시엠 키버글로니나 미하라시다 시에나리바 독터 토
0: 하
2: 독터 토이버기 마탁
0: 거리야
2: 액션 러커나바 마니포기 룩 깨야글로니나 공경정친바 시엠 사크레
0: 거리만에 떠오르시

0: 붕어. 와, 아빠 믿고 나 똥콘 따라봐라. 라이박 TV나 이봉옥이야 당겨오대라. 이놈래다 하락파 밤에 내사게 나나옵나. 레이저럭리 라이름이나 이봉옥나 딱비란바 마동 있나. 갈비라로 갈비라로 박강바다 하이비란바다. 아와 나쁜바 꼬그라니 아시라 아시라네 파무바 아시라네 농시바.
1: 아, 나나의 구연에게 타와있다니 간비요. 원래 일렴던지도 나나의 구연에게 간비네버까나 할래있더래. 닝초기야 소금에 농덕이 입에 먹일 나에게 이신티비도나 자택가들바 구연에게 세나 구야 가득 참비운의 입에 마미운이야.
0: 그리 그리엠노 빼로 파기저가 아니나두나 나 코기 맞담 레나나바 사나뽑기 석담 로우두나 아이나망다 레삐 그리 하이닝이 응엄바.
1: 성기 여러분의 나이니 아이 거기 타와있다디 난 촉봉한 노래자고 레닝타고 탕레님 해야되기 깐비운의 레닝타고
0: 복제.

0: 대박의 턱을 팡자방한바 이샤싱 레이레도 아두나 아람밤 샤누나 뽁바 과이드가 할 잠자이 코야이 락보다 마이따 이샤나 땅벌 신나르게 아 마시다 앙암바싱 까나 야닝다바 여리바라 이와드 범슈 톱디 닝타우와이나 이레이박 이자띠기 야이파나바기다 막다 와칼칼루드나 하이리바니 따라버려 까이룽바
1: 선하여 정착비시인인 터우
0: 허지박 터랑 뿜발로이드나 샴자이 볼레박 마방르 투우너뽀로 왕웬 믿고 바시다 마이따 이닝 터우기 고범 신나르게
1: 파근이라닝 터우
2: 마자이 붕어 선하한 삼자이나 닝 터우
0: 고마띠
2: 고범
0: 고마띠
2: 라이닝 터우
0: 눈비나 레이박 마망다
2: 라이닝 터우
0: 마밤시까리 너는 큰 들어봐라
2: 나나이나 야암나문나 강제 라이닝토
0: 어디
2: 레이바키 앙아마 토뿜나망나 한갓 방암다바 또민나 레이바 레이바키 마마아마 오이나 라이닝토기 야이파나바기다막 레이바키
0: 이야
2: 야이파나바기다막
0: 피나 보기 때문에
2: 닝아이다나 레이자방암자다나 락사리바니도 라이닝토
0: 아유 레이빡 나 까리 파미바
2: 레이바키 마호신나 라우저리 선아야 당나 딱비키바 마야마두기 마농대기 마이따이닝 토기 코밤 카피바 선아야 당나 딱비나바 하이저리
0: 아두리 하여 누피 아이나 하이바 인가다라 일로이더라 아이게 능바 통과빠 곰낭 비방암라로이더나
2: 라이닝 토 나나이 누비다 나타나 마레 마스다 레이바 미오이바나 라이닝 토기 와서 까현가다바 마루 이훈 땀드리나 이닝
0: 이야 힝짜비 누피 와야바초 힝짜비기 마 트와일러버디 다르마까이지 캉짜오해 능기 알비다리 라우야리해 라이닝 토 아파바 단칼락바다 람캉다망 흔비간
3: 샴자이
0: 이마시기 까리마라래 랄리바디 나나이 아이니도 레이팍 야이 파나바기다막 나나이 부마틱 자바차이락 비비우네 라이닝 타우
3: 이빠게 샴자이
0: 라이닝 타우 나사나 라이닝 타우 샤나 콩쇼크나 이부다우 빠 캉바기 밍렌 샥나 와석자리 레이팍 마라 탑네 잉나 빠나바기다막 삼차이기 팡팡 토크바 마니포르 샤나 레이팍
3: 샴자이
0: 마이타 이닝 타우 쿠방수 뿜닝 셉다 징나바 라이카라 샤나 쿠야 카드 카톡자리네 라이닝 타우
3: 그리하이바 샴
0: 라이닝 타워 마땀 가르다기 순나짜디 분시 쭈뻑이니도 라이닝 타워
3: 샴자이
0: 라이닝 타워
3: 두밀래요
0: 아할로의 칼리바 가리버니 와스 방금마행 딸의 칸브라
3: 라이닝 타워
0: 낭낭기 뽀이레 이행가나 짭간이 닝바 나 코이 뽐바 아이기 이마음다기 짜토크로살로
3: 딱비바 산하야 당인자가니 마팜 시대기다 났다라 मणिपुर वांग मलान बता रहा बसु कोक नो ने इन जगन
0: लम्हें गनु शाम जाए
3: पाबुं नसागी सोई भद्र बवा सकती हम ना आलोक सिंगी वांग मदनी चिंग जाओ गुम लेंग जरो जब ननाई की वा सकनी दो लाइनिंग तो
0: इपागी शाम जाए कई
2: सुमने अदो सक्सबा हाय बदुनी मनिंग थोंगदुना अपामा फंगदबगी मसिन थोपंगांग वांगबो
0: नंदी हौजी फौब सत्तरी गोमती
2: मामा गुंबना लाइनिंग थौगी याथंग इंद्रग ननाय नुबी बसु याथंग इल्लोय दोले खंजरा ब्रने लाइनिंग थौ सी बता ब फौब द माय लेजरोय सना याथंग तुंग इना माय टेनिंग थौगी खुबम द सित साइब थंग जतना लाइनिंग थौगी वासक ngakseri कनाले हौजी मग सित साइब तुना नाक तबया दे हायो
0: करी हायबा
2: ಹೌರದನ ವಹೈ ಅಮ ಪಾವ ಹೈರಂದನ ಸಕ್ರವಕ್ಕು ಅದೋಬ ನನಾಯ್ ನೂಬಿನ ಕನಾ ಹನ್ನ ಉಜದ್ರಬಿನ ಗಂಗಾನರವ ಸನ ಕುಯಾ ಕಾದ ತವಾಯ್ ಅಕ್ಸಂ ಕಸದುನ ಇಬುಂಗೋಗಿ ಕೋಗುಂದ ಸೋನು ಕರುಂಜರಿ
4: ಇಮಾ ಯಮುಂಗ್ಸು ಲೆಂಗ್ಲಗ್ಲೆ ಇಮಾ
0: इमासी
2: करेगी लाख बनो
0: ननाईगी इथौ पंथोक चेगी लाख

0: 이빠가로 인한 아이 샤디 마니푸르 왕말라를 짜카시네 이빠기 삼자이
1: 사나야 당 비가 옥사네야 자리 이 맛이 나자 나자 짜짜르게 이 맛이 나자 나자 구름자리 이 맛이 나자
2: 이마기 돈바
1: 사나야 당
2: 나나이 싱글로이나나 나빠보마 숭기한봉기 턱은 가이드나봐 미쿱 아마따 반타한바 야디
3: 이마에 베마 나 짜부슈 땀티레베 이 터워 시댁이 라브나타 미로네 이마
2: 까리! 까리 하이바! 나마에게라만 생겐닝라바디 나 토아이 빠모다나 라만 콤바 닝한나가다발라이라바디 타가세파이 마긴세사 아빠
3: 우리
2: 나 마귀 나가세 혹시 막 말해 내 마스 나 다발로 마귀
3: 마귀
2: 마이 마귀 진짜

나하롤기 컨젤 따비리 아동기담막 토론 선독도나 단자리 바시 아가슈아니 인팔다기니 세트자리바 토론기 누미당 봉마벨 마카이 따부 마담다 탐자리 콩차치기 와리니 토론스 펑비가니 가멘 데펜 뮤트 스쿨다 아트기 오자 오이나 더보비람바 나마이락밤 망겜 싱가 오늘은 우리 샤바 오늘은 우리 사비리 비엠한테 토롬시 부부톡비 농톰밤 로마 부톡부터 띵방바 상락밤 딥젠드라 사르마